네, 첫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꼬무 식구들 집안 풍경은 어떠셨나요? 마침 이번 주가 딱 중간고사 시작이라 분위기가 팽팽했을 텐데요. 아침에 고기 반찬이라도 해주려고 주방에서 달그락 거리다가도 혹시 부시럭 거리는 소리에 애 잠을 깨우거나 예민해지진 않을까 눈치 보셨다는 학부모님들의 사연이 가끔 들려옵니다. 시험 잘 봐라라는 격려의 말조차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저 어깨만 꾹 안아주고 보냈다는 그 마음 저도 참 잘 압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먼저 흔들리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저의 불안이 내 아이한테 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의연하게 자리를 지켜야겠죠? 지친 아이들에게 그리고 덩달아 긴장한 우리 자신에게 힘을 주는 노래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로제 오뉴의 럭키, 이무진의 신호등.

는 쇼펜하워입니다. 시험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줄 조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명랑한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게다가 존경까지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는 명랑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명랑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젊든 늙었든 키가 크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는가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가 보다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이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사람들은 정신적 수양보다는 부의 획득에 몇천 배 힘을 기울인다. 참 와닿는 구절입니다. 어떤 인간으로 존재하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가 보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도 우리는 자꾸 점수나 눈에 보이는 결과 앞에서 작아지곤 합니다. 아, 네. 줄리아도 이거 읽으면서 줄리아의 지난 모습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쁘게 쫓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보다는 나의 목표치와 숫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이럴 때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내 마음에 새기는 쇼펜하우의 글을 한 끼라도 읽어가면서 잠시나마 그런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에게 평온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줄리아는 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항상 저희가 미리 걱정하는 마음들이 크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불안감이 뭐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재를 달려가고 있는 마음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평온을 찾아가면서 그 길을 가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당겨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아이와 함께 부드럽고 명랑한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데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썸머, 아이유의 비밀의 하원.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곡은 좀 잔잔하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언제 들어도 저 예쁜 목소리들이죠? 요즘은 좋은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리아가 마음대로 전하는 필사책 여행.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이번에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에세이리스트인 크리스티앙 보뱅의 산문집 작은 파티 드레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스며드는 그의 문장들은 잠시 한줄 읽고 멈추고 한줄 읽고 멈추고 글 자체가 심을 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롯이 부재 속에 제대로 볼수 있다. 결핍 속에서만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부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부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무임을 자각한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몸을 떠는 짐승의 막연한 자각이다. 사랑 밖에서는 아무것도 알수 없고, 사랑 안에서는 알수 없는 것들 뿐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삶만 있으면 된다. 내가 책을 읽는 건 고통이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거예요. 크리스티앙 보뱅은 이 책에서 책을 읽지 않는 삶은 우리를 잠시도 놓아주지 않는 삶이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온갖 잡다한 것들의 축적으로 질식할 듯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소음과 세상의 기준들로 숨이 턱 막힐 때 이렇게 좋은 책의 문장을 정성스레 읽다 보면 깊은 사색으로부터 퍼지는 변함없는 차분함과 고요함이 찾아오는 걸 느끼죠. 짧은 문장 속에 잔잔하며 무심한 글재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멈춰서서 매 문장의 숨결과 향기, 떨림에 몸을 맡겨야 하는 잦은 숨 고르기가 필요한 책입니다. 왜 심이라는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책이라고 한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 좀 지금 요즘 이렇게 가볍게 읽는 그런 문장들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는 책이라 잠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때 여러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그런 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이라 줄리아가 추천해 봤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제 머리를 정말 식힐 수 있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자, 복잡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냠냠냠, 지워버리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좀 되게 라임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가 복잡할 때는 이렇게 이런 단순한 노래 들으면 저 기분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자 모든 뭐 불안과 모든 감정들을 자 냠냠냠 드시길 바라면서 이진아의 냠냠냠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유의 블루밍 들었습니다. 시험지 위에 활자들과 온종일 씨름하며 지쳤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이번 주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녀오기 좋은 전주 근교에 심이 있는 여행지를 몇곳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곳은 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닿는 완주군 소양면입니다. 그곳은 사방이 초록색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다녀가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곳이죠. 오송 한옥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특히 마을 뒤편에 있는 오성재 저수지. 뚝방길에는 홀로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진 명소입니다. 아마 줄이 많이 길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예쁜 인생 사진 한장 남기기 딱 좋겠죠? 이야기 나눌 때는 근처에 있는 아원고택이나 소양고택 같은 한옥 갤러리 카페를 추천합니다. 250년 된 한옥의 天마루에 앉아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한 잔은 그동안 시험 뒷바라지하느라 쌓인 부모님의 피로와 아이의 스트레스를 단번에 녹여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줄리아도 지금 되게 거기서 듣는 잔잔 그 새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도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곳은 조금 더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사봉 아래 펼쳐진 임실 옥정어입니다. 줄리아는 임실 옥정어에 일찍 가서 느끼는 새벽녘에 안개산을 느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옥정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옥정어 하면 예전에는 멀리서 눈으로만 봐야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호수 한가운데 붕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붕어섬이 있는데요. 그 섬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붕어섬 출렁다리가 아주 멋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걸어가 보시는 거 어떤가 싶습니다. 400m가 넘는 긴 다리를 걸을 때 발밑으로 찰랑이는 호수를 보면 온갖 잡생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리를 건너 붕어섬 생태공원에 들어가면 지금 계절에 딱 예쁜 알록달록 야생아들이 반겨줍니다. 거기서도 곳곳에 사진 찍을 명소는 많이 보이겠죠?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사진도 찍고 여러분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옥정어 주변 요상공원 근처에는 전주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구수한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민물 새우탕이나 붕어찜 맛집들이 즐비해 있으니까요. 자녀분들과 매콤하고 시원한 보양식 한 그릇 하고 오는 코스. 줄리아가 강력 추천합니다. 줄리아 지금 벌써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도 없죠. 이번 주는 초록빛 숲이 가득 우거진 완주 소양의 한옥 카페 골목에 앉아 따뜻한 차 한잔 마시거나 탁 트인 시야가 가슴을 뻥 뚫어지는 임실 옥정어 출렁다리를 아이 손잡고 천천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험지에서 눈을 돌려 푸른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치유이자 진정한 힘이 될 거라고 줄리아가 장담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라우브의 Paris in the Rain, 비틀즈의 Let it be, 릴러 말지의 거리에서 연속 듣고 올게요.

네, 여러 장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고 모두가 소통하며 입담으로 하나 되는 이곳.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천천만만입니다. 오늘 저 줄리아와 오랜만에 함께 오롯이 음악과 글귀에 귀 기울여 주신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따뜻한 문장 하나를 선물로 남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쉼이 되는 방법은 어쩌면 내 품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주 시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해라, 정신 차려라, 채찍질하기보다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엄마 품에서 푹 쉬어라 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부모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애쓰고 계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작은 평화와 쉼을 선물로 시작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들려드리면서 저 줄리아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한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가파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얽힘은 수평선에 닿고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근식입니다. 오늘로써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옥같은 영화음악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멋진 영화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음악 속으로 갑니다. 첫 곡은 냉정과 열정 사이의 주제곡인 The Whole Nine Yards입니다. 하나의 사랑, 두 사람, 그리고 10년의 러브스토리. 미술품 복원을 배우기 위해 피렌체에서 유학 중이던 준세이는 오래전 헤어진 연인 아오이가 밀라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 곁엔 이미 새로운 연인이 있었고 준세이는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게 되고 준세이는 아오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일본으로 떠나며 그녀에 대한 비밀과 오해를 풀게 되고 두 사람이 오래전에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준세이는 피렌체 두오모 성당으로 향하게 되는데 헤어진 연인을 가슴에 담아둔 채 각자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의 애틋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The Whole Nine Yards입니다.

겨울만 되면 유난히 듣고 싶어지는 곡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단연 영화 러브레터 OST 중 어 윈터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잔잔한 피아노와 현악의 감성, 그리고 겨울 특유의 청량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윈터 스토리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음악적으로 섬세하게 그린 명곡입니다. 투명한 피아노 선율, 잔잔한 스트링 편곡,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감정의 대비. 피아노의 짧고 맑은 음색이 은내리는 산속 어딘가에 오 겐키 데스까? 라고 외치는 영화 주인공 이츠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스트링은 겨울 하늘의 넓고 고요한 배경 같고요. 이런 섬세한 레이어 덕분에 들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래된 기억까지 꺼내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윈터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1980년 리처드 샌더슨이 부른 팝송. 같은 해 개봉한 프랑스 영화 라붐의 주제곡으로 쓰였습니다. 이 곡이 OST로 수록된 영화 라붐은 1980년 당시 큰 인기를 얻었고, 덩달아 주제곡인 리얼리티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8주 동안 인기 차트 정상을 지켰고, 한국에서도 영화가 히트하면서 덩달아 이 주제곡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라붐의 리얼리티 보내드립니다.

1939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여러 번 개작된 할리우드의 고전 로맨스 영화로서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뇌리에서 익히지 않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이후 로맨스 영화 장르 전체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약혼자가 있는 두 남녀가 배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6개월 뒤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만 여주인공이 다쳐서 나오지 못하고 성탄절의 재회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사고를 뒤늦게 알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내용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작이 거듭되면서 주인공 남녀의 직업, 만나는 과정, 대사 등의 시대성을 반영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약속 장소로 잡으면서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했던 대사가 1994년 영화에서는 더 이상 가장 높은 곳은 아니지만 못 찾을 리 없으니까 라는 대화로 바뀌어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운명적인 사랑과 엇갈림, 그리고 죄를 그린 로맨틱한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곡입니다. Love Affair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음악 감독 엔니오 모리꼬라가 함께 만든 걸작으로 평생을 배 위에서만 보낸 천재 피아니스트 1900의 신비로운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들려드립니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오버 더 레인보우는 1939년 개봉된 뮤지컬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 수록된 명곡으로서 해럴드 알런이 작곡하고 입 하버그가 작사했으며 영화에서 도로시겔 역할을 맡은 주디 갈란드가 불렀습니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1983년 영화로 일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합작 영화이며 TV 아사히가 제작한 첫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자와섬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상극을 그린 이색적인 휴먼 드라마로서 일본군의 엘리트 사관 요노이와 연합군 포로 셀리어스 소령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 군인과 서양인 포로와의 관계를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전장의 크리스마스 주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화 음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가슴 시리는 주옥 같은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에서 제작한 뮤직 스타트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저 신은식이었습니다.

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꿈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을 섞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안병민 저 질문인간이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한경애의 예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년간 우리 사회는 정답을 찾는 훈련에 매달려 왔습니다. 입시에서는 주어진 지식을 암기해 점수를 올리는 학생이, 직장에서는 매뉴얼을 빠르고 정확하게 따르는 직원이 정답형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존법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답 찾기의 가치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답기계 AI 때문입니다. 정답을 놓고 AI와 경쟁하는 건 마치 F1 레이싱카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리는 이는 답이 있는 세계에서 정해진 길만 빨리 걷던 사람입니다. 정요가 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장인,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던 개발자,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던 분석가, 이들의 일은 정답이 뚜렷했기 때문에 AI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AI는 대답의 기계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지식체계 안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대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기존 질서를 흔듭니다. 지금의 답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드러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대답하는 AI와 질문하는 인간, 이 둘 중의 충돌과 협력 속에서 인류는 지성을 확장하고 미래가 싹틉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입니다.

AI가 만든 보고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논리는 정연하고 문장은 유려합니다. 필요한 데이터까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이 갑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든 모형 건축물을 본 듯한 이질감. 우리는 이 결과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검증해야 할까요? 이 막막함의 근원은 AI의 본질에 있습니다. AI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조합할 뿐입니다. AI의 환각, 즉 그럴듯한 거짓말은 버그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AI의 작동 방식입니다. AI의 답변을 하나의 완성된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고의 주도권을 AI에게 넘겨주게 되어서입니다. 질문인간은 AI의 답변을 완성된 건축물이 아닌 해체하고 검증해야 할 조립식 건축물로 바라봅니다. 바로 비판적인 질문의 첫 걸음, 답변 해체하기입니다. 모든 답변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상관없이 근거, 주장, 가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하고 검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건축물의 진짜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체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사고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물 해부학입니다. AI의 답변을 매 눈으로 관찰하며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뼈대만 남기기입니다. AI의 답변이 길고 복잡할수록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단 하나의 핵심 기둥, 즉 핵심 주장을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지대로 가져오기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논리라도 그 구조가 튼튼하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일상의 영역, 현실의 언어로 옮겼을 때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질문들은 AI를 부정하거나 불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AI라는 치성저울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더욱더 단단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AI라는 우리 질문 수준을 높이는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AI의 답변을 해체하고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벼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춰다오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I 동요란 말도 이제는 버려야 할까요? 이 안일한 표현은 우리를 잠시 안심시킬 뿐, 눈앞의 거대한 변화를 치명적으로 왜곡합니다. AI가 어지간한 인턴 사원 수준을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건 단순한 업무 자동화나 협업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유기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는 지적 구조의 변혁입니다. 리더가 책상에 앉아 정제된 정보를 보고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측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따라 정보가 흐르던 안정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조직은 명확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데이터가 생성되면 실무자가 가공하고 관리자가 운송해 최종적으로 리더의 책상이 보고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리더는 이 질서정연한 공급망의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AI가 이 파이프라인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AI는 이제 조직의 모든 데이터와 연결되어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빚어냅니다. 정보는 더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조직의 모든 신경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무질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리더는 더 이상 최종 결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리더는 조직의 질서를 연결하고 작동하는 설계자입니다.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연산이 어떻게 만나 최상의 결과물을 빚어낼지, 그 거대한 하이브리드 인재 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끊임없이 디버깅해야 합니다. 보고받는 행위는 구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규의 슬픈 계절의 만나요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AI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더 깊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분야의 최신 논문과 데이터를 모두 섭렵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지식의 섬에 갇힌 것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흩어진 정보를 연결하여 누구도 보지 못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점들을 수집하는 데 탁월하다면 인간은 고점들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별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질문의 정점, 즉 질문을 통한 이 지식의 다리놓기입니다. 전문 분야라는 섬에 갇히지 않고 전혀 다른 지식의 섬으로 과감히 다리를 놓아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연결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생각법이 있습니다. 첫째, 낯선 지혜의 빌려오기입니다. 둘째, 한 걸음 물러서기입니다. 셋째, 하나의 원리로 꿰뚫기입니다. 통합적 질문은 모든 사고의 완성입니다. 비판하고, 창조하고, 전략을 세우고, 성찰한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AI가 생성한 무수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내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질문 인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93.5MHz 전주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이현실의 목류주점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다양성을 말하다 고정 출연자분들 중에서 자신의 테마송을 갖고 계신 분이 몇분안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죠. 전주의 중심이 중화산동이라면, 서신동에서 바라보는 달빛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외치는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이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뭐, 그분께서 중화산동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화산동 사시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존중합니다.
0: 생각은 자유니까.
1: 그렇습니다. 네.
0: 그래. 중화산동이 중심하라 그래. 서신동의 달빛이 가장 밝아.
1: 아니, 뭐, 또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자, 서신동에서 바라보는 달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외치는 시민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좀 당황스러운데요?
0: 왜요? 달 좋아하시잖아요.
1: 달을 좋아하는데 저는 서신동에서 보는 달빛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 아니,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유적 표현.
1: 그러긴 하지만 동네를 사랑하긴 하지만 저는 어디서 이게 누구랑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그때 느낌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뭐 서신동에서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달빛이 아름답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중립적인 자세.
1: 네.
0: 달림과 녹음하는 오늘이 토요일 오전 한 10시 살짝 넘는 시간인데,
1: 네.
0: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좀 이렇게 텐션이 막 오르진 않네요.
1: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0: 텐션이.
1: 별로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목도 좀 잠겨 있는 것 같고.
0: 저도 어제 금요일 저녁이죠?
1: 네.
0: 운동을 좀 많이 했더니 아침에 이렇게 피곤하더라고요.
1: 항상 적당한 게
0: 네,
1: 제일입니다.
0: 적당한 게
1: 네.
0: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막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바로 이렇게 표가 나네요.
1: 네.
0: 저희 전주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오늘따라 유독 조용한 것 같지 않아요? 방송하는
1: 그러네요.
0: 팀이 저희만 있는 것도 그렇고 오가는 저기 스태프들이나 손님분들도 안
1: 그리고 제가
0: 보이시네.
1: 알기로는 일기예보가 그렇게 막 흐리다고는 안 했거든요. 근데
0: 네.
1: 갑자기 비가 오고 좀 우중충한 느낌도 들고.
0: 요즘 날씨가 좀 이제 일기예보가 아니죠.
1: 네, 그렇죠.
0: 실시간 반영. 일기예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1: 네.
0: 어쨌거나 달림쿠한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1: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
0: 그렇게
1: 큰 뭐,
0: 간단하게 말씀하기?
1: 에, 그냥 걱정 없이 무탈하게.
0: 무탈하게,
1: 네.
0: 무탈한 게 최고죠?
1: 그럼요.
0: 네.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 아주 자유롭게
1: 네.
0: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달리 무탈하게 지내셨다고는 하는데 좋은
1: 네.
0: 뉴스 혹시 못뺀 사이에 있을까요?
1: 좋은 뉴스, 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0: 네.
1: 그때도 올랐었거든요? 이제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제 그
0: 지금도
1: 부분.
0: 올랐어요?
1: 네, 계속 오르더라고요.
0: 그때 저기 제 기억에 커피 한잔 사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왜 지금도 감감무소시?
1: 커피 한잔 제가 사드렸잖아요.
0: 언제요?
1: 기억 안 나세요?
0: 언제요?
1: 기억 안 나세요?
0: 네.
1: 좀 어이가 없으려고 하네요.
0: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죠. 제가 아침
1: 네.
0: 시간이라 지금
1: 아,
0: 아직 좀
1: 그래요.
0: 정신도 멍한 상태여서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아, 주식이 오르고 있어서.
1: 네. 떨어지질 않아서. 아, 여기 또한 감사하구나.
0: 저는 뭐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오름이 있으면 또 내림도 있고, 뭐 왔다 갔다
1: 그렇죠.
0: 한다면서요?
1: 저도 막 이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 있어서 아, 좋구나. 소소한 행복이구나. 그럴 때. 네.
0: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1: 그럼요.
0: 오르고
1: 저는
0: 내리면 너무 막 신경 쓰면 스트레스
1: 그럼요.
0: 받는다고
1: 그럼요.
0: 장기적으로 봐라.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1: 제가 이 주식을 한 6, 7년 갖고 있었거든요.
0: 그렇게
1: 근데
0: 오랫동안?
1: 예. 그러니까 그때 막 엄청 떨어졌을 때 많이 사놓을 걸. 근데 이런 후회는 하는데 아무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막 오른다고 해도 아 올랐구나 아 좋구나 이 정도지 뭐 어, 올랐으니까 팔고 빨리 다른 거를 한번 알아볼까 이러지는 않습니다.
0: 6, 7년 전이면은 그러면은 오래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한 거죠.
1: 그렇죠. 엄청 올랐죠.
0: 어쨌든 장기 보유하면 득은 득이다 이 말씀인 거죠.
1: 그럼요.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5월 중순인데 벌써 한여름 한복판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북 김천이 34.8도, 전남 광양 32.1도 등 전국 곳곳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6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3도, 평년보다 7도 이상 높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첫날부터 사망 사례가 보고된 건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이른 기록입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4,400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올해는 그 시작이 더 빨라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5월에 34 찍은 대한민국, 온열 질환 공포 시작됐다라는 뉴스입니다.
2: 네.
1: 달림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5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름 날씨인 양 덥습니다. 달림,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네,
1: 네.
2: 여기 잘라주세요.
1: 네.
2: 편집할 때. 아니, 이번에는 굉장히 더웠잖아요. 봄에도.
1: 네네.
2: 그래가지고 꽃들이 정신없이 피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2: 원래는 약간 순서가 있어요. 뭐 그 노란색 꽃 그 뭐죠?
1: 개나리?
2: 아니 개나리 말고.
1: 유?
2: 산수유?
1: 산수유. 산수유. 네, 구례 산수유.
2: 네, 산수유 피고. 아니 개나리가 먼저 핀 거예요? 피나요?
1: 개나리가 먼저 아니에요.
2: 아 그런가요?
1: 네.
2: 정신이 없네요. 자, 개나리, 뭐 목련, 뭐 산수유,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1: 네네.
2: 그리고 이제 꽃이 질 때쯤 다른 꽃이 피고,
1: 아~
2: 또 질 때쯤 다른 꽃이 피고.
1: 근데 여기저기 한 번에 막 핀 듯한 네. 느낌이죠. 네. 올 봄에.
2: 맞아요. 정신없이 피어 막 이게 몰아치듯이 피었던 것 같아요.
1: 그만큼 빨리 더워졌다는 신호겠죠.
2: 네. 봄이 네. 근데 겨울이 너무 짧아지고 이제 여름이 길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1: 이상 기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 네.
1: 뭐 빨리 더워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 예보의 경우는 예보가 아닌 그냥 실시간 반영이더라고요. 참고가 안 돼.
2: 아, 그래요.
1: 일기예보에는 오전에 비가 안 온다고 돼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 비가 와. 실시간 반영으로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가.
2: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 애로사항 많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그만큼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겠죠?
2: 그러겠죠.
1: 걱정이긴 한데
2: 네.
1: 오늘 저희가 뭐 이상기후 예방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보다 무더위,
2: 네.
1: 올 뭐 봄, 여름 정말 더울 것 같으니까 무더위를 이기고 피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 네.
1: 달림은 추운 게 낫나요? 더운 게 낫나요? 또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2: 제가 원래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한번 이렇게 외출을 한다 그러면 그 속옷도 굉장히 많이 껴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속옷 껴있고 내복 입고 뭐 이렇게 겉옷 입고 그 위에다가 또 목도리 두르고 추울 때는 장갑 막 모자 이것저것 바리바리 많이 이렇게 몸에다가 걸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너무 번거로워요.
1: 완전,
2: 사실은.
1: 완전 무장?
2: 네. 그러니까 나갔을 때 아, 움츠려들지 말자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 너무 이렇게 움츠려들면 막 어깨도 뻐근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꽁꽁 싸매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2: 좀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1: 그래서
2: 여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생활하기에는.
1: 추위보다는 더위 쪽이 좀 낫다?
2: 그렇죠.
1: 지금도 살짝 추우신가요? 저희가
2: 에어컨
1: 에어컨을 지금 막 저기 틀었는데
2: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네요. 몸이
1: 달림이 지금
2: 어깨가 올라갔어요 지금
1: 떨고 있어서
2: 네.
1: 음악 나갈 때 한번 조정해볼게요.
2: 네.
1: 저는 지금 시원하고 좋은데
2: 아 그렇네요.
1: 이렇다니까요. 그렇죠. 사람도 다 각양각색이라
2: 맞아요.
1: 참 어우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2: 맞아요.
1: 네. 여름이 좋다고요.
2: 네.
1: 저도 여름 쪽이 나은 것 같아.
2: 아
1: 겨울은 뭐 저는 야외 활동 좋아하는데
2: 네.
1: 겨울에는 물론 스키 타는 것도 야외 활동이긴 합니다만
2: 네.
1: 저는 스키는 안 타니까 그거 말고는 야외 활동이 제한적이잖아요.
2: 그러긴 하죠.
1: 근데 여름은 덥다 하더라도 물놀이도 할 수 있지 뭐 등산도 좀 이른 시간에 할 수 있지 좀 야외 활동하기에는 그래도 여름이 좀 나은 것 같아서
2: 네.
1: 여름.
2: 여름.
1: 저는 물놀이랑 바다 좋아하니까
2: 네.
1: 겨울보단 여름이 좋다. 여름에 그 경주 여행 간 것도 생각이 나네요. 가족들이랑
2: 갑자기요?
1: 네. 가족들이랑 경주. 여행 갔는데 네. 덥잖아요. 네. 왜 여름에 갔냐면 네. 아이들 방학 때 맞춰 아. 부모들도 움직여야 하잖아.
2: 그렇죠.
1: 여름 그 뜨거운 여름인데 물놀이가 아. 아닌 이제 경주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주가 저희가 다닌 데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나무 그들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 걷다가 더우니까 편의점 들어가서 좀 앉아 있다가 나오고 또 걷다가 힘드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뭐 커피숍 가서 뭐 시원한 거 마시고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이렇게 겨울보다는 활동하기가 편하다곤 해도 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것도 사실은 힘들어요.
1: 네네. 그래서 실내만 다니는 이제 여행을 할까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뭐 실내만 여행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죠. 경주를 갔으면 그래도 유적지 보려면은 야외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덥긴 했지만 그것 또한 추억이더라고요.
2: 아.
1: 가끔 생각나요. 여름 되면.
2: 아, 그래요?
1: 아, 아이들이랑 이렇게 아주...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아,
2: 그 더위가 굉장히 강렬했나 봐요.
1: 정말 강렬했어요. 아. 경주를 거닐었더랬지 뭐 이런 거 아, 있잖아.
2: 뜨거운 여름날.
1: 아이들도 더울 때.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2: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또 여름 먹거리가 겨울 먹거리라는 게 딱 떠오르진 않죠.
2: 겨울 먹거리 뭐 팥죽? 팥죽 뭐 붕어빵?
1: 붕어빵?
2: 네.
1: 그 정도잖아요. 근데 여름 먹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2: 아, 그러네요.
1: 수박부터 해서 뭐 여러 과일부터 해서 팥빙수, 그러네. 뭐 슬러시 같은 거. 그러니까 여름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2: 그러네요.
1: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대한 추억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 네.
1: 네. 자, 두 번째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여름 피서지.
2: 네.
1: 요즘은, 무더운 날, 또 가장 추운 날 피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2: 네.
1: 어쨌든 그래도 뭐 여름 되면 이제 더위 피해서 또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가시잖아요.
2: 네.
1: 주로 가는 곳 또는 선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달님.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이 막 복잡거리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한적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곡을 가면 이제 그늘도 있고 또 이제 발이 담그면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의 그 시원함, 청량감 이런 것 때문에 계곡을 좋아하긴 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갈 때는 바다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1: 바다?
2: 네. 왜냐면 딱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 바람이 이렇게 좀 불어요. 그럴 때 약간 그 바다의 그 피릿한 약간 그런 내음이 있어요.
1: 짠내와 함께?
2: 네. 그런 냄새를 딱 맡으면서 애들이 이제 모래를 밟으면 너무 좋아해요. 모래를 밟으면서 모래 놀이도 하고 또 이제 바다에서 이제 아빠랑 저는 이제 물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제 짐도 지켜야 되고 또 뒤처리를 하려면 좀 너무 번잡하니까 저는 좀 이렇게 물에 들어가진 않고 이제 발만 담그는 편인데

0: 그렇죠.
1: 네, 노을 지는 그것을 보면서 또 이제 편의점 앞에서 또 컵라면도 먹고 그런 추억들이. 그런데 아무튼 바다를 가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이제 모든 그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모래 갖고 놀면 또 이게 신체
1: 네.
0: 자극이 되니까.
1: 그렇죠. 그리고
0: 바닷가가 이제 그늘이 없다고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요즘 텐트,
1: 네.
0: 원터치,
1: 원터치.
0: 뭐 그런 거,
1: 네.
0: 간이 텐트 같은 거 좋잖아요, 사용하기.
1: 네.
0: 그런 거딱 모래사장에 펴놓으면 그늘막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이니까 당연히 뜨거운 거고,
1: 네.
0: 햇볕도 강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함께 즐기는 거야, 그냥.
1: 그럼요.
0: 바닷속에 들어가면
1: 그렇죠.
0: 시원하거든요. 햇볕이
1: 예,
0: 강렬하지만.
1: 맞아요. 발만 담궈도 괜찮아요.
0: 그러니까 텐트 준비해서 그늘막으로 사용하고, 더울 때는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
1: 네.
0: 확실히 바다와 계곡의 매력들이 각자 있어요.
1: 네,
0: 바다만의 맛이
1: 그렇죠.
0: 있고, 계곡만의 맛이 있고,
1: 그렇죠.
0: 계곡은 또 나무 그늘 많잖아요.
1: 나무 그늘도 많고, 또 이제 앉아서 쉴 곳도 많고, 그렇죠.
0: 그렇죠. 그 바다는 저도 이제 변산 쪽.
1: 변산 쪽.
0: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대천보다는 좀 북적거리지 않는다, 사람이.
1: 네.
0: 놀기 딱 좋을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 조개 잡는 거. 저는 썰물이 다 빠졌을 때 잡는 게 아니고,
1: 네.
0: 썰물이 일어날 때 바닷속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1: 아니.
0: 바닥을 좀 긁어봐요. 그러면은 그때 조개가 잡혀, 잘 잡혀.
1: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0: 손으로만.
1: 아,
0: 바닷물
1: 그래요.
0: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바닥에 그냥 앉아서,
1: 앉아서?
0: 썰물로 아예 물이 그 빠져나간 뒤에 캐려고 하면은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긁어가면은 잡히더라고요.
1: 그 변산 그 주변에 상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이렇게 팔잖아요. 아, 변산이었나 대천이었나 아무튼 갈고리 없이 그냥 손으로만 하시는 거죠?
0: 손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바닷물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도 잘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애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1: 손끝이
0: 기분 좋은 자극이야.
1: 아 그래요?
0: 모래를 이렇게 긁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뭐 앞서 달님께서 오감을 좀 자극하는 놀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가면. 그 중에
1: 네.
0: 하나가 이 손끝 감각을 좀 자극되는 것 같아서 혈액순환도 좋지 않을까?
1: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으셨구나.
0: 그때 아니면은 못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많이 하면 이제 애리긴
1: 그렇죠.
0: 하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1: 적당하게.
0: 좋은 느낌이었다. 근데 항상 해감을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조개 잡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1: 네.
0: 조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
1: 해드셨어요?
0: 예, 해감을 좀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서 해도
1: 네.
0: 모래가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1: 아,
0: 조개 안에.
1: 그래요.
0: 그래서 라면 먹으면서
1: 뭐,
0: 모래가 좀 씹히기도 하고.
1: 아무튼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겠어요.
0: 변산은 전북의 바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북 도민,
1: 네,
0: 전주
1: 그렇죠.
0: 시민분들 좀 많이 가셔서
1: 가셔서.
0: 즐기셨으면 싶네요.
1: 동해안 바다는 어떤가요, 혹시?
0: 동해안 바다도 저 서해안보다 막잖아.
1: 그렇죠.
0: 동해안 쪽이 뻘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1: 그렇죠.
0: 근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1: 네.
0: 동해안 바다도 그 동해안 바다만의 맛은 있는데
1: 네.
0: 거리가 있다 보니까.
1: 아유, 뭐 해외로도 가는데 무슨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올 여름엔 한번 동해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 동해안이요?
1: 네.
0: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1: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는 이제 자주 가긴 하는데 크면서는 아이들이 이제 각자 친구들이랑 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는 횟수가 조금 이렇게 좀 띄엄띄엄 가지는 것 같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윗 어른들이 아이들 어릴 때일수록 많이 데리고 놀러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다그 말인 것 같아.
1: 맞아요.
0: 조금만 머리 커지면 안 따라가니까
1: 그렇죠.
0: 노는 것도 한때다.
1: 그럼.
0: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뭐 많이 놀러 왔던 편인 것 같아. 달님 어떠세요?
1: 언제요?
0: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여행 많이 갔다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어요?
1: 에, 그런 편이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뭔가를 많이 눈에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들이 그 뭔가 이렇게 추억을 기억할 때그 감정으로 기억을 한대요. 장면을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바다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0: 저희가 이제 바다 이야기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계곡 쪽이라고 하면은 고산 자연휴양림, 전주에서
1: 좋죠.
0: 가까운,
1: 좋죠.
0: 완주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도 비가 이제 가뭄 때는 좀 별로.

0: 근데
1: 네.
0: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놀러 가시면은 정말 물도 깨끗하고 또 흐르는 물이니까 네, 물도 깨끗하고 돗자리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나무 그늘 가보셨죠? 전에
1: 그렇죠, 그렇죠.
0: 나무 그늘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만 딱 펴놓으면 거기가 내 자리야. 그 앞에 계곡이 있으니까 물놀이 하고 싶네면 첨벙 뛰어들면 돼.
1: 근데 거기는 이렇게 물이 깊지가 않으니까 물놀이를 뭐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냥
0: 그런데
1: 발만 담글 정도?
0: 딱 좋던데요, 저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허리 이상까지는 올라오니까 깊은 곳은 아이들과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간식 같은 거 준비해 가서 뭐 예전에는 조리도 못하게 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 간단한 조리는 그 자리에서 할수 있게 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 가까운 곳에 그런 물놀이 할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 한번 들려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네. 자, 그것도 이거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네요. 더운 여름 견디기 위해 보양식 많이 찾잖아요.
1: 네,
0: 한국
1: 그렇죠.
0: 사람들.
1: 그렇죠.
0: 달님은 가족과 즐기는 특별한 보양식이 있나요?
1: 없습니다.
0: 없다라고 하시면.
1: 아니, 왜냐면 평소에 그냥 먹던 대로 먹는 게 그게 보양식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 막 이렇게 허술하게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대충 먹다가 아, 여름이니까 한번 챙겨봐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0: 옛날에는 그랬었죠.
1: 네, 옛날에는
0: 옛날에는 먹을 거
1: 상황이
0: 없던
1: 어쩔 수
0: 시절.
1: 없으니까.
0: 요즘은 잘 먹어서 병나는 시대지, 못 먹어서 병나는
1: 그렇죠.
0: 시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그 삼계탕이랑 닭백숙 많이 말씀하시는데
1: 네.
0: 한국 사람 같이 치킨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어. 평소에 치킨 많이 즐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굳이 또 여름이라고
1: 네.
0: 보양식으로 치킨이나 뭐 삼계탕,
1: 그래.
0: 백숙까지 또 드실 필요가 있을까?
1: 그렇죠. 네. 요즘에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먹어서 병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 전통 음식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뭐, 설날에 뭐, 떡국
0: 떡국
1: 먹고,
0: 먹듯이.
1: 추석에 송편 먹듯이, 그냥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아, 뭐, 그냥 삼계탕 먹나 보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0: 저는 이번 여름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
1: 네.
0: 식물성 단백질에 한번 집중해 볼까?
1: 식물성
0: 콩
1: 단백질.
0: 요리 같은 거죠. 두부
1: 아.
0: 요리나 콩국수도 그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제가 또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콩국수도 좋아하는데 콩국수 맛집 같은데 아니면 또 저희가 뭐 콩물만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1: 네, 그렇죠.
0: 사와서 집에서 조리해서 한번 식물성 단백질 먹어볼까? 좀 집중적으로.
1: 그 두부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
0: 아,
1: 자체가.
0: 중국 요리 보면 뭐 그런 거 있던데
1: 에, 에, 에.
0: 두부면.
1: 면도 이왕이면 단백질로 된 그런 면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두부전골도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육류가 아니더라도
1: 그렇죠.
0: 보양식이라는 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1: 보양식도 보양식인데 이제 평소에 안 좋은 거를 안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0: 맞아요.
1: 네, 특히
0: 예를 들면
1: 술?
0: 술?
1: 그렇죠.
0: 달님은 저기 술못 드시잖아요.
1: 못 먹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근데 일정 정도의 알코올은
1: 아유, 필요 없습니다.
0: 뭐 도움이 될
1: 괜찮습니다.
0: 수도 있지 않나요?
1: 일정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기준이 다 나름대로 다르니까.
0: 또술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1: 술, 또 뭐,
0: 패스트푸드.
1: 그렇죠. 튀김 음식,
0: 아,
1: 뭐 이런 거.
0: 튀김.
1: 치킨도 이렇게 뭐 삼계탕 같은 건 괜찮지만 기름에 한번 튀기는 거기 때문에
0: 아, 그러네.
1: 좋진 않아요.
0: 그렇죠. 삼계탕이나 백숙은 저희가 튀긴 음식이 아니니까
1: 그렇죠.
0: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치킨은 아무래도 이제 기름으로
1: 그렇죠.
0: 튀겨내는 음식이다
1: 네.
0: 보니까 또 자주
1: 안
0: 먹으면
1: 좋습니다.
0: 그런,
1: 절대로.
0: 아, 오히려 많이 먹으면 또 그게 독이 될
1: 그럼요.
0: 수도 있겠네요.
1: 그럼요. 득보다 실이 많아요.
0: 이게 보양식도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1: 그렇죠.
0: 즐겨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의 마지막 질문.
1: 네.
0: 이번 무더위 이렇게 견디고 싶다 하는 좀 계획이 있으세요?
1: 뭐, 딱히 계획은 없는데, 이제 저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다른 뭐, 시, 도를 갔을 때, 아이들과 갔을 때 제가 좀,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0: 박물관?
1: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면 딱 더웠을 때 가도 그 안이 굉장히 적당하게 시원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화장실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추울 때 들어가도 적당히 따뜻하고
0: 그렇죠.
1: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0: 실내 여행할 수 있는 공간.
1: 그렇죠.
0: 물론 타 지역 저기 여행 갔는데 이제 실내만 볼 수는 없고 또 야외에도 좋은 곳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야외 구경하다가 덥거나 추우면 이제 실내 네, 뭐 미술관이나 실내. 유명 네. 그런 데로 둘러봐도 되죠.
1: 그렇죠. 너무 좋죠.
0: 저도 미술관 쪽은 괜찮은데 박물관 쪽은 좀
1: 왜요?
0: 왜냐면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랑 많이 네. 박물관 다니다 보니까
1: 네.
0: 그게 그거 같고 이 석기가 저 석기인 것 같고
1: 그렇죠.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땐 그러한데 또 이제 그 유물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이 유물들을 사용했던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
0: 오.
1: 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듯한 그런 뭔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0: 상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참 달림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며 살고 계시네요.
1: 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아 이거 도서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주 도서관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너무 좋죠.
0: 여름에 가서 에어컨 잘 돼 있겠지.
1: 그렇죠.
0: 또 책 자기가 좋아하는 거.
1: 그렇죠.
0: 또 요즘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문화 행사 많이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거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여름 나기 좀 좋은 팁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또 이제 문화 행사도 행사인데 그 어린이 도서관 쪽은 그 굉장히 누워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면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꼭 책을 보진 않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0: 잠까지 자는 분도 계시던데.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그 각 도서관마다 그 층에 이제 어린이들이 좀 놀 수 있는 층이 있어요.
1: 그렇죠.
0: 거기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하는데
1: 그렇죠.
0: 시원하니까
1: 그렇죠.
0: 거기 그냥 들어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맞아요.
0: 잠깐이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니까
1: 그렇죠.
0: 오래 자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달님 네. 뉴스 관련 혹시 추가 말씀 있을까요?
1: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건네받은 캐리어에 꺼져라는 욕설과 비속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카페 측은 재사용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커피 여러 잔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한 제보자 A씨. 무거운 음료를 옮기기 위해 캐리어를 요청했는데 받아든 캐리어 상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이 캐리어 옆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꺼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린 이른바 손가락 욕 그림까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노한 A씨가 즉각 매장에 항의하자 카페 사장은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직원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며 이전에 다른 손님이 사용하고 돌려준 캐리어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글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음료를 꽂을 때 저렇게 큰 글씨를 못 봤을 리가 없다며 고의성을 의심하는 한편 일회용 캐리어를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생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네, 두 번째 뉴스. 커피 주문했는데 꺼져. 손가락 욕, 캐리어 상태 논란 카페 라는 뉴스입니다. 우선 뉴스에 대한 평 부탁드립니다.
3: 알바생이
2: 이거 한번 해주세요. 달린 버전으로. 뉴스 뭐요? 제목.
3: 뉴스 제목.
2: 네. 마이크 잘 대시고.
3: 꺼져. 손가락 욕. 알바생이 정말 눈이 없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참.
3: 이해가 안 갑니다.
2: 실제 있으니까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네. 자, 달님은 카페 자주 이용하는지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용하세요?
3: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카페인 대사가 안 좋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요.
2: 술도 못 하시고 커피도 그렇죠. 못 한다?
3: 그래서 뭐 차 같은 것도 집에서 마시는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카페를 이용한다?
2: 경제적이네?
3: 그렇죠.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방법?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 마땅히 만날 장소가 없으니까 카페에서 만나는 편인데 그럴 때 말고는 제가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막 찾아가서 마시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2: 지인들 모여서 이제 우리 차 한잔 할까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마시더니 허브티 같은 거 마시고 뭐 요거트 같은 거 먹고 이러지 막 커피 이런 거는 아예
2: 혼자 있을 때는 더더욱 안 가시겠네요.
3: 그렇죠. 저는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도 네. 저게 저렇게 먹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커피의 네. 경우.
3: 네.
2: 허브차 같은 차 말고.
3: 그렇죠.
2: 아하. 그렇죠. 뭐 카페, 근데 디카페인 있잖아요.
3: 디카페인도 커피. 그냥 그 커피 맛이 그 보리차를 이렇게 보리를 볶잖아요. 굉장히 세게 볶은 맛. 그런 느낌이에요.
2: 커피 맛 자체가 입맛에 안 맞는구나.
3: 네. 아. 만약에 먹더라도 굉장히 연하게.
2: 연하게?
3: 네. 아. 그러니까 구수한 맛만 날 정도로 그렇게 네네네. 먹습니다.
2: 저는 아메리카노만 마시거든요.
3: 네.
2: 그래서 하루 한 번은 카페 이용하는 것 같아.
3: 한 번.
2: 되게 테이크아웃이긴 하지만 혼자 이용할 경우.
3: 아.
2: 되게 테이크아웃이긴 한데 집에도, 집이나 사무실에도 그 아메리카노 스틱커피가 있긴 있어요.
3: 네.
2: 근데 그걸 마셔도 꼭 카페에 아메리카노를 아. 마셔야 마신 것 같아.
3: 사체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게 그 가루 그 커피 그 스틱커피 그 가루랑
3: 네.
2: 카페에 가면 이제 원두로 직접 내려주잖아요.
3: 네.
2: 나 보니까 네. 맛이 확실히 다르긴 달라.
3: 아 다르겠죠 아무래도.
2: 네.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네, 카페 아메리카노 이용하는 것 같아요.
3: 하루에 한 번?
2: 하루에 한 번은.
3: 한 달이면 얼마예요?
2: 근데 그렇게 볼 것도 아니죠. 금액적으로.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3: 술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제가요?
3: 네.
2: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3: 왜요?
2: 많이 드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달림을 아예 술을 못 하시니까. 한 캔만 하셔도 많이 드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3: 일주일에 한 캔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
2: 일주일에 한 캔이요?
3: 일주일에 한 캔. 적당한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3: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2: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이 이제 커피 드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드신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기준점이 다르니까.
3: 그렇죠.
2: 술도 마찬가지고.
3: 집에서 내려 드시는 건 어때요?
2: 집에서요?
3: 네, 드립커피.
2: 기계 드립커피?
3: 네.
2: 드립커피 아주 맛이 달라.
3: 아, 그래요?
2: 맛이 달라. 이 커피. 그렇다고 제가 아메리카노만 마시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외에 뭐 카페라떼랄지 뭐 그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또 가격이 비싸요.
3: 아, 그래요.
2: 아메리카노만 저렴한 편이야. 어느 브랜드든.
3: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루 한 잔은 마시는데 뭐 한 달이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또 서운하죠.
3: 아, 그래요.
2: 제가 비싼 다른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3: 아, 그러면 한 잔에 얼마 정도의
2: 지금
3: 커피를?
2: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은 한 1,700원 정도 되고요.
3: 아, 1,700원.
2: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2,000원 정도 돼요.
3: 아.
2: 이게 노란 간판집 그 기준으로.
3: 옐로우샵.
2: 노란 간판집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3: 아, 그러니까 뭐 비싼 커피. 뭐 스탠커피 뭐 이런 거 아니고
2: 요즘
3: 그냥
2: 스탠커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끄럽죠. 절대 저 스탠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아. 네네.
2: 아니 왜 이야기를 또 이상하게 또 가져가셔가지고. 아,
3: 죄송합니다.
2: 자, 뉴스로 들어갈까요?
3: 네.
2: 카페 종업원의 실수겠죠?
3: 네, 실수일까요?
2: 아니, 종업원이 일부러 캐리어 컵 홀더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2: 컵 홀더에 욕을 써서 손님에게 보란 듯이 내놓을 리가 없잖아.
3: 근데 그게 안 보였을까요?
2: 아니, 다른 그게 손님이 사용한 컵 홀더에 종업원이 낙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손님이 사용하고 한 홀더니까.
3: 그렇죠.
2: 낙서를 할 수 있어? 뭐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때 새 컵 홀더인 줄 알고 내놓을 수는 있잖아. 근데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뉴스를 저희가 보면은 글씨가 커. 그걸 못 봤다고 참 이해가 되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이해가 안 가요. 뭐 CCTV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종업원 이랬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랬다면 왜 그랬을까? 제정신인가?
2: 그러니까 그 손가락 욕 그림도 그렇고 꺼져라는 거 있죠. 한번 해주세요.
3: 꺼져.
2: 잘하시네요. 그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어.
3: 아, 그래요.
2: 근데 이걸 못 볼 리가 없을 텐데.
3: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네요.
2: 묻어치 않고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가끔 뉴스 보면은 회전 스시집인데
3: 네.
2: 그 손 저기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하라고 네. 분무기로 담아둔 알코올을
3: 네.
2: 회전 스시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 네. 자기 먹을 거 아니라고 네. 뿌려버려. 그게
3: 종업원이요?
2: 유튜브 뉴스 나오더라고. 아, 종업 손님이.
3: 아, 손님이?
2: 손님들이.
3: 아.
2: 회전 초밥집 가면 이제 크니까 넓잖아요.
3: 오.
2: 내 게 아닌데 옆에 지나가잖아. 그럼 거기다가 이상한 짓 하고.
3: 아.
2: 그런 사람도 많대요, 손님들 중에.
3: 아, 정신병자 같은데요?
2: 그런 심리 중에 하나일까, 여기 종업원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네.
3: 그러니까 만약에 종업원이 했다고 치면 제정신은 아닌 거죠.
2: 그러니까.
3: 오, 손님한테.
2: 아니면 그만둘 결심을 하고 뭐라도 저지르고 내가 그만둬버리자라는 이런 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상대방 손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뭐, 저기 뭐지? 누구한테 뺨 맞고 한강에서 소리치는 격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는 지인에게 장난을 한 것도 아니고.
3: 그렇죠.
2: 참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3: 당연하죠. 개념이 없는 거죠.
2: 만약 내가 카페에 갔는데 종업원이 그런 걸 내놨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뭐냐고 너 지금.
3: 그럼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야. 몰랐습니다. 이러면.
2: 그럼 누가 그랬어요?
3: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2: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 컵홀도 이렇게 크게 꺼져와 손가락 여기 응? 이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컵홀더로 내놓는다는 게 이게 내놓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3: 그 글씨가 안 보이는 쪽으로 놓고 꽂아서 몰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2: 보세요. 지금 하나하나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3: 말대꾸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2: 어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말대꾸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해놓고 지금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을...
3: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돼요. 좋겠네요. 너무 짜증나는데요.
2: 그러니까.
3: 네.
2: 아니, 그, 좋은 말 써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뉴스도 나오거든요.
3: 네.
2: 컵홀드에다가. 얼마나 좋아.
3: 그렇죠.
2: 별거 아닌 문구인데 내가 그냥 아무 그냥 습관적으로 카페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했는데 컵홀더에 이렇게 하트 그려져 있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종업원이 손글씨로 써준 게 딱 보여.
3: 너무 좋죠.
2: 감사하고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작은 문구에.
3: 그렇죠.
2: 근데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봐요.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겠어.
3: 그렇죠.
2: 참. 알 수 없네요.
3: 그러네요.
2: 그러면 너무 저희가 안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종업원 편을 드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카페 브랜드가 참 많잖아요.
3: 네.
2: 용돈을 위해서든 생계를 위해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알바하는 분들
3: 네.
2: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3: 네.
2: 바쁜 시간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 보면 네. 손님으로서 좀 짠해 보이기도 합니다.
3: 그렇죠.
2: 달님은 어떤 경우에 종업원이 좀 짠해 보이시나요?
3: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그 식당을 갔는데 그 텔레비전 소리가 좀 컸나 봐요. 근데 그
2: 식당의 TV?
3: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저는 뭐 이렇게 신경이 전혀 안 쓰일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서 오히려 멀리 계신 남자분이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근데 들어오기 전부터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2: 아하.
3: 근데 거기다 이제 화풀이를 하시기를 저도 이제 지인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막 종업원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그러니까 저거 소리 줄이라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종업원이 뭐 손님이 꺼달라고 좀 줄여달라고 했을 때 대답은 했는데 하지 않았나 봐요. 바로 손님이 많으니까
2: 바쁘니까.
3: 네, 그게 기분 나쁘셨는지 소리를 대뜸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종업원이 자기도 이제 바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손님한테 좀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해드리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말을 했나 그랬더니 갑자기 막 더 화를 내면서 반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디서 반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진상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식당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붐비는 곳은 진상 손님들이 꼭 있잖아요. 이제 그런 손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알바생들이 뭔가 이렇게 경험이 없거나 좀 뭔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난처하고 또 어린신 그런 알바생 분들의 경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2: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종업원들이.
3: 그렇죠.
2: 손님들이 좀 다른 곳에서 뭔가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을.
3: 그렇죠.
2: 괜히 저기 이제 와가지고.
3: 맞아요.
2: 그쪽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
3: 맞아요. 뭔가 이렇게 손님이 왕이다 뭐 이런 거를 뭔가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2: 저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곳에서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3: 네.
2: 카페를 방문해서 이제 주문할 때 괜히 네.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한다거나
3: 네.
2: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3: 그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2: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해 보이는 분이 허둥지둥할 때 짠해 보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손님이 여럿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직 하나의 첫 번째 메뉴도 해결을 못하고 막
3: 맞아요. 기다리는 분들은 또 언제 나오냐고 막 재촉하고
2: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 못 갈 때 바쁘면
3: 화장실
2: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참아야 하잖아.
3: 그렇죠.
2: 그것도 몸에 좋은 건 아닌데
3: 당연하죠. 방광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뭐 이제 같은 일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커피 머신 이렇게 만졌다가 또 내리고 또 그렇죠. 씻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3: 그렇죠.
2: 그리고 앞서 이제 그 TV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손님의 주문을 잘못 이해했을 때 손님은 A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종업원은 B로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손님이 잘못 얘기했을 때
3: 네.
2: 종업원이 제대로 알아들었는데 손님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막 우기고 막 티격태격 할
3: 그렇죠.
2: 때
3: 그렇죠.
2: 그럴 때 보면은 참 종업원 분들 고생하신다.
3: 그렇죠.
2: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3: 그러니까 뭐 식당 가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짬뽕을 달라고 했는데 뭐 짜장면이 나왔다. 주문 실수긴 한데 저는 그냥 먹습니다.
2: 오.
3: 네, 그런 것들. 왜냐면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 뭐 이거 주셔 막 이렇게 다르다, 좀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2: 저랑 다르다.
3: 아, 그래요?
2: 아, 저는 이제 짜장면 시켰으니까
3: 네.
2: 제가 시킨 건 짜장면이에요.
3: 그러니까
2: 물론 이제 짬뽕 가져왔으면 혹시 다른 데서 짬뽕 시키신 분 계시면 네. 그분 드리고요.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왔으니까 짜장면 다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3: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먹습니다.
2: 착함의 문제는 아니잖아. 이거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
3: 그러긴 한데, 이제 그 종업원들 분도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분 뭐 엿먹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오늘은 뭐 짜장면 먹으려는 운명의 날인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또 먹다 보면 또 맛도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2: 그 부분은 저와 좀 다르네요. 다를 수 있죠, 그렇죠?
3: 그 되게 애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드리고 받아주세요.
2: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손님 대응을 하면 사회성 길러지겠죠? 요즘 20대, 20대들 좀 이렇게 대면하는 거, 사람과 대면하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특히 손님과 응대하는
3: 그렇죠.
2: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 어쨌든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사회성? 사교성? 사람을 좀 이렇게 대하는 방법?
3: 그렇죠.
2: 그런데 도움은 될 것 같아. 네,
3: 맞아요. 그 어떤 경험이든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결국 뭐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3: 그렇죠.
2: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3: 그럼요.
2: 전혀 타인과의 교감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3: 그럼요.
2: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뭐 죽는 날까지 인터넷이나 노트북만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2: 때문에 저기 사람과의 대면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네.
2: 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3: 네.
2: 자녀가 경험하길 바라는 알바 있을까요?
3: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너도 한번 고생을 해봐라. 땅 파면 뭐 10원 하나 나오는 줄 아냐.
2: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고.
3: 그렇죠.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고생을 했을 때 돈의 가치를 알고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그 사회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나 뭐 소년 소녀가장 또 이게 그 뭔가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봉사하는 거 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곳이구나.
2: 그렇죠.
3: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전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받은 거구나. 사실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먹게 되고 어쨌든 이 사회가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다 마련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부모의 덕이구나. 또 나를 보살펴준 누군가의 덕이구나. 또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뭐 주위만 봐도 경비 아저씨나 뭐 이렇게 청소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2: 네네.
3: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낄 것 같고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돈 버는 아르바이트 외에도 그런 사회 봉사활동
3: 그렇죠.
2: 소외된 계층분들 좀 함께하는
3: 네.
2: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바라다에서도 그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
3: 네.
2: 몇 번 섭외해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3: 네.
2: 그 뭐 동아리 중에서도 봉사 동아리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봉사 활동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
3: 그러니까요.
2: 때는 대학교 때 용돈벌이 하려고 서빙 같은 거 하는 알바가 전부였는데
3: 네.
2: 지금은 그 소외된 계층분들 네.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20대도 여러 있더라고요.
3: 맞아요,
2: 그래서
3: 맞아요.
2: 아직 이 사회가 밝다. 가능성이 있다.
3: 네.
2: 그런 걸 느꼈답니다.
3: 아니 저도 이제 천변이나 이럴 때 좀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제 봄이 되면서 잡초들이 막 자라잖아요.
2: 네.
3: 그러면 이제 그 걸을 때도 이렇게 신경 쓸 때도 있고 뭔가 좀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공공근로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계세요.
2: 네네.
3: 앉아가지고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뽑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돈을 받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풀도 뽑아주시고 어쨌든 그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도 굉장히 아 감사하다. 저런 분들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맞습니다. 뭐 거창하게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큰 걸 개발하거나 뭐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3: 그렇죠.
2: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좀 이렇게 대신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일도 뭐 대단한 일이신
3: 그렇죠.
2: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2: 그런 감사함을 껴야죠.
3: 네네.
2: 네, 알겠습니다. 자, 달님 뉴스를 듣고 서로의 생각 공유해 봤는데
3: 네.
2: 뉴스 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뉴스가 어느 쪽이세요?
3: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
2: 첫 번째.
3: 지구 온난화.
2: 지구 온난화.
3: 네.
2: 지구 온난화.
3: 왜냐면 이 세대가 저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2: 네. 네.
3: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구가 계속 아프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2: 이미 이상기후는 시작됐고 저는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지금 제목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날씨 이상 그 기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 세계가 내일부터 우리 이제 플라스틱도 안 쓰고 매연도 없애는 일에 동참합시다라고 해서 같이 스타트 시작을 해야 그나마 지구가 조금씩 바뀌려고 하지 보세요.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한두 군데의 나라는 정말 자연환경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럼 나머지 7, 8개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뭐 하나의 지구인데
3: 그렇죠.
2: 7, 8개의 나라가 자연환경을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놔도 이렇게 탁해지잖아요.
3: 네.
2: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부정적이지만
3: 되돌아가기 늦었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어. 어차피 그 큰 나라들이 안 하면 뭐 이제 늦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에 거기에 동조해야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데는 재활용이 안 한대요. 뭐 이렇게 분리 배출, 뭐 분리 수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싹 한꺼번에
2: 태운대요?
3: 태우거나 뭐 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2: 팩트 체크하신 겁니까?
3: 네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분리 수거하고 이런지 않아요 시스템이.
2: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 네.
2: 미국 욕하면 안 돼요.
3: 왜요?
2: CIA가 잡아갈 수도 있어.
3: 괜찮습니다. 잡아가라고
2: 하실 수도 있어.
3: 괜찮습니다.
2: 아, 겁나네 갑자기.
3: 아유, 저는 겁이 안 나요.
2: 괜히 발언을 하셔가지고.
3: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2: 때, 다른 곳에서 방송할 때 좀 그런 말씀 하시지.
3: 아유, 괜찮습니다.
2: 네. 네. 자, 앞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3: 네.
2: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서신동 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 네.
2: 이번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 지글러.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정확한 정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날씨가 이제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내세요?
1: 저는 뭐 열심히 예. 아픈 아이들 치료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고의 피서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심히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그럼요. 날이 더워질수록 반려동물이 환자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입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뭐 배변 패드 있는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뭐 한다든가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 살다 보면 여러 번 방광질환을 겪습니다. 그러니 뭐 약 먹고 치료하면 이제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일시적인 문제겠지 이렇게 우리 보호자들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건강의 적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1: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방광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사실은 아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만약에 아프다고 했을 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사실은 보호자분들께서 아, 우리 아이가 방광이 좀 안 좋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빨리 눈치가 챌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이유가 아이가 이제 오줌을 싼 이후에 대부분 화장실을 자꾸 더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실 우리 아이가 좀 방광이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자세를 취하는데 못 싸거나 네네. 아니면 오줌을 쌌는데 뭐 혈뇨가 좀 빨간색 좀 네네네. 혈액이 묻어난다든가 해서 사실은 좀 빠르게 좀 우리 아이가 좀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소변 색깔 보면 대변 색깔 보면 건강에 뭐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평소에 물 내리기 전에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방광이라는 기관이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은 보통 방광하면 뭐 방광염 정도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까?
1: 사실은 좀 방광 쪽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실 요로 생식기라고 해서 신장부터 이제 요도 생식기까지 쭉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양쪽 콩팥에서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에서는 오줌을 생성을 해서요. 그게 이제 방광까지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0: 네.
1: 요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제 오줌이 저장이 되고요.
0: 네.
1: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생식기로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신장이나 요관을 빼고 나서
0: 네.
1: 방광하고 방광 다음에 생식기까지 생기는 요관까지 요도까지를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방광과 요도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1: 네, 네, 맞습니다.
0: 해주시겠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군요.
1: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는 가장 네. 흔하죠. 방광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방광염은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 방광에 그냥 단순하게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은 강아지에 있어서는 좀 세균 감염에 의한 방광성 세균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고양이에 있어서는 좀 특발성 방광염, 스트레스로 인한 좀 특발성 방광염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광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방광에 염증이 아닌 이제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0: 예.
1: 이제 종양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생기는 종양은 이제 TCC라고 하는 이제 악성 종양의 일종인데 저희 몸 안에 있는 악성도가 높은 쪽으로 보면 방광종양이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로 방광종양은 굉장히 악성도가 좀 높은 종양이다.
0: 치료도 힘들겠군요.
1: 치료도 많이 힘들고 있고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항암제가 많이 나와있긴 한데 아직 방광종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는 좀 완벽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방광 쪽으로 보면 방광염과 방광종양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요도 쪽으로 보면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0: 우리 흔히 말하는 요로 결석 이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생기는 거는 신장에서부터 이렇게 결석 전구 물질이 생기는데요. 요건 나중에 신장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결석이 방광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방광 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요도 쪽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요도 결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부 요로기 생식기 쪽에 요도가 자연적으로 폐색이 되는 FLUTD라고 하는 요도 폐색 질환이 좀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도 합니다.
0: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
1: 맞습니다.
0: 말씀인가요?
1: 네.
0: 어떤 무슨 신체적인 특징이나 뭐 유전자 뭐 이런 건가요?
1: 그런다기보다 이제 수컷 고양이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요도가 좀 짧은 편이기도 한데 수컷에서 있어서는 그 길이도 굉장히 짧고 폭이 많이 좁아서 뭐 염증성 물질이 많이 차기도 하고 결석이 많이 걸리기도
0: 그러니까 해서 배출하는데 통로가 좀 좁다 보니까
1: 맞습니다. 고양이 중에서 특히 수컷 고양이에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고양이에서 특별적으로 오줌 길이 요도가 완전히 폐색되는 질환을 요도 폐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보통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방광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있군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똑같은 방광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약을 먹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 사실 염증이 사실 방광에서 생식기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보다 고양이에서 훨씬 배출되는 과정에서 요도를 막아버릴 위험성이 훨씬 큰 거죠. 네.
0: 아, 그래서 더 보호자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생기는 거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무슨 이게 음식인지 무엇? 아까 뭐 이제 세균성 질환이라고 강아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별히 유난히 잘 생기는 어떤 종이 있다든가 아까 수컷 고양이 말씀은 좀 하셨는데 그 특징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왜 그런 걸까요?
1: 사실은 이제 강아지에 있어서 세균성 방광염이 가장 좀 흔하긴 한데요. 사실은 암컷 강아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박적으로 요도 쪽이 좀 짧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오줌을 담아놨다가 오줌을 싸고 나면 배출이 되는 거면서 굉장히 좀 신축성이 좀 강한 기관이다라고
0: 그러니까
1: 보실 수 있어요.
0: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1: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 재생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조금 강아지인 경우에서 감염이 좀 많이 쉽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꼭 실외 배뇨만 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줌을 참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0: 오래
1: 보니까
0: 담아두고.
1: 맞아 오래 담아두다 보니까 방광이 안 그래도 더 얇아지고 약해지는 환경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세균성 방광염이 조금 더 흔하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보면요 실내 배변을 절대 하지 않는 강아지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10번 이상 이렇게 짧게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1: 보통 이제 그렇게 짧게 나눠서 보는 경우에는 사실 영역 표시의 개념도 좀 강하긴 한데요. 실외 배뇨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방광벽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방광염이 좀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감염이 된 이후에도 쉽게 잘 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늘어났다가 팽창과 축소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세포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재생이 꾸준하게 되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되는 게 종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포에 비해서 방광 쪽이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종양도 많이 생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결석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석이 보통 생성이 주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방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석 종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몬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결석 전구체 물질들이 이제 방광 안에 가득 차 있다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뭉치게 되는 것들이 이제 결석이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석이 생기더라도 사실은 저희 강아지들이 뭐 잔뇨감이 좀 남아 있거나 이런 수는 있긴 하지만 혈뇨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방광 결석의 사이즈도 점점 커지게 되고 방광 안에 이제 돌멩이가 들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광이라고 하는 기관은 각종 팽창과 수축을 계속 반복돼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차 있을 때와 빠져 있을 때 돌멩이가 안 그래도 이제 회오리를 치면서 방광 안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서 그 돌멩이 결석이 결국 방광벽에 지속적인 상처를 네.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또 방광염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부학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0: 그럼 결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마저 여쭤볼게요. 뭐 이렇게 사람도 치료하잖아요. 뭐 깨뜨려서 이렇게 뭐 제거한다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합니까?
1: 사실 사람에 있어서는 결석을 좀 깨트린다라고 많이 네.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이렇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이렇게 쇠석기라고 하죠. 두들겨서 신장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결석이 있는 부분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두들겨 가지고 돌멩이를 작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네.
1: 사실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체적인 장기의 손상이 너무 심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체외에서 충격을 주는 요법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간혹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초음파 굉장히 작은 초음파로 네. 미세하게 그 부분을 깨트리는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깨트려서 그 부분을 빼내는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대부분은 방광결석이다라고 하면 수술적으로 굉장히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0: 그럼 그냥 개복해서 하는 거예요?
1: 개복해서 이제 방광 쪽을 방광을 연 다음에 네.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서 결석을 빼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 이제 만약에 요도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요도 자체에서 꺼내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쉽지 않다 보니까 요도에 있는 거를 거꾸로 저희가 방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0: 네.
1: 방광 안으로 집어넣어서 방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 절제 수술을 통해서 요도에 있는 걸 방광으로 밀어넣고 방광에서 보통은 결석을 꺼낸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까 결석이 생겼는데 사실 보호자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은 생겼을 때는 뭐 혈뇨랄지 아니면 그 소변 볼 때 굉장히 자세가 이상하고 막 좀 아파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 보통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잔뇨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방광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혈뇨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방광에 결석이 있구나를 알아채기는 쉽지는 네네. 않은 상황이고요.
0: 네.
1: 만약에 방광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줌을 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생식기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나 간지러움 같은 거 따끔따끔한 거를 함을 느껴서 사실은 생식 쪽을 바닥에 비빈다든지
0: 네.
1: 아니면 입으로 핥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0: 네.
1: 경우에는 한번 세균성 방광염이 있는지 아니면 결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방광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진 않은데요. 반대로 요도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광에 있는 거를 생식기를 통해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이제 배뇨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요도가 막혀 있다 보면 사실은 폐쇄같이 저희가 이제 관이 굉장히 요도가 이렇게 굵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폐쇄기 있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줌을 싸려고 자세를 취하기는 취하지만 시원하게 배출을 할 수가 없는
0: 그렇겠죠.
1: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배뇨를 본다든지 여러 번 나눠서 본다든지 해서 사실은 방광에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요도에 좀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가 소변 보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병원을 가긴 해야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그럼 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게 방광염 때문인 네. 건지 결석 때문인 건지 종양
0: 아니면
1: 때문인
0: 또 이게
1: 건지.
0: 폐색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너무 물을 안 먹어요. 이거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더구나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이거 참 정말 난처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좋은 방법 있을까요? 물을 너무 안 먹는다 싶을 때?
1: 사실은 물을 잘 마시게 되면 이제 소변이 적당히 좀 묽어지면서 방광 안에 있는 그 어떤 자극성 물질들이나 네. 그런 결정 성분들이 배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0: 그렇죠.
1: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거는 사실 이제 방광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되긴
0: 사람도
1: 합니다.
0: 사람도 그래서 하루에 뭐 충분히 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강요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1: 사실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억지로라도 좀 물을 먹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먹는 편이기는 한데요.
0: 정말요?
1: 사실은 고양이들은 그거보다 훨씬 강아지들보다 훨씬 네. 더 잘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사람 같으면 너가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네. 돼라고 하면 저희가 마시기 싫어도 아, 내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막 억지로라도 마시고 그럼요. 이렇게 가능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물을 억지로 먹이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너무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료 같은 거를 좀 습식 사료로 바꿔주셔서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이런 네. 방법이 좀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수액 처치 같은 것도 혹시 하나요?
1: 수액 처치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네.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방광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수액 처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침습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저희가 혈관으로 수액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제 피하 수액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병원에 오셔서 해야 그렇죠. 되는 좀 번거로움도 네. 있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오는 게 도움은 많이 되지만 그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특발성 방광염이 많이 네네, 있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와서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연 이게 올바른 치료법인가라는 생각을 좀 의문이 들기도 네. 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수액을 받는 게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뭐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 약을 좀 잘 먹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도저히 물을 많이 못 먹겠다라고 하면 습식사료 같은 거라도 최대한 좀 먹여주셔서
0: 뭐 사료에 뭐 사료를 불려서 준다든지
1: 맞습니다.
0: 네.
1: 저는 보통 많이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냥 습식사료를 또 구입하시려면 또 돈도 많이 드시고 네네.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 먹는 사료를 좀 미지근한 물이나 이런 걸 좀 불려서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고양이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서 방광염에 취약하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1: 그렇죠. 이제 보통 저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 사람들도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프거나 네. 아니면 뭐 두통이 생기듯이 좀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네, 네. 아픈 경우가
0: 아니면 이제
1: 있는데.
0: 배가 아프다든지.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간 방광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통증 반응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0: 좀 더 예민하게.
1: 좀 더 예민하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뭐 다묘 가정이나 아니면 네. 갑자기 고양이들이 환경이 바뀐다던가 이런 과정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욕이 떨어지고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환경 변화라면 뭐 이사랄지 아니면 뭐 구성원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1: 네, 대부분 이사를 한 이후에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예민해서 고양이들이 그 이후에 방광염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반려동물 건강정보 프로그램 펫케어라이프에서는요.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평소와 다른 장소에 아이가 오줌을 싼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1: 사실은 다른 장소에 오줌을 싼다라고 하는 게 네. 가장 흔한 행동학적으로 관점을 보면 좀 주의를 끌고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의 경우가 많이 있는 네네.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빈뇨, 그러니까 오줌을 자주 싸는 행동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내가 저기까지 가서 내가 항상 보던 패드에 가서 오줌을 싸야 되는데 거기까지 참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줌을 굉장히 자주 싸는 경우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폐색이 걸려서 내가 계속 잔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잔뇨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싸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횟수가 많아지는 건지 아니면 적어지는 건지를 좀 상세히 좀 관찰을 해주신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0: 횟수를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1: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빈뇨다라고 하면 사실은 방광 질환으로 인한 빈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당뇨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성으로도 이제 빈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세를 잡고 있는데 오줌을 싸지 못해서 시원하게 싸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조금 더 싸고 싶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찔끔찔끔 계속 흘리고

0: 예를 들면 방광이 계속 부풀어져서
1: 네.
0: 결국에는 뭐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을 네네. 수가 있고요. 방광 파열이 그냥 오줌을 싸지 못해서 빵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조그만한 충격만 받아도 방광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1: 그렇군요.
0: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방광 안에 가장 오줌이 가득 차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요관을 통해서 신장에도 계속 물이 예, 결국에는 예. 오줌이 차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오줌이 신장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데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생식기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싸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방광 안에도 오줌이 가득 차고 네. 신장에도 가득 차는 경우 쉽게 말해 수신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콩팥에도
1: 그렇겠네요.
0: 신장에도 이제 악영향을 네. 미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아이가 오줌을 자세를 싸는 자세를 취하지만 싸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가 폐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1: 네. 하루 이상 못했어요? 이틀 이상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일까요?
0: 사실 하루 이상 못하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오줌을 참는다고
1: 그러니까요.
0: 생각했을 때는
1: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다 이틀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아이가 오줌 싸는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배뇨를 나오지 못한다.
1: 네.
0: 아이가 계속 낑낑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폐색이 강하게 좀 의심이 되기 네네네. 때문에 그건 뭐 하루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1: 네네.
0: 바로 그 즉시에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그럼 병원에서는 그렇게 내원한 그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어떤 그 검사,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0: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아이가 오줌을 못 싸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방광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뭐 배뇨 후에 요도생식기가 너무 따끔따끔거려서 오줌을 참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폐색으로 인해서 요도 폐색이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오줌을 싸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방광 종양인 경우예요.
1: 근데 네.
0: 방광 종양은 호발 부위가 어디냐면 이제 방광에서 요도로 나가는 부위, 거기 나가는 길 쪽에 이제 삼각형 부위라고
1: 네.
0: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좀 호발 부위예요. 그렇다
1: 네.
0: 보니까 방광 종양이 생긴 경우에 요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대부분 막게 되거든요.
1: 그 종양이요?
0: 맞습니다.
1: 길을 막아버려요?
0: 길을 막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해주는 요도를 우회해주는 수술을 하든지
1: 네.
0: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암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1: 네.
0: 통해서 치료를 응급하게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혈뇨가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또 괜찮아졌어요. 이래도 일단 병원 가서 검사는 받아봐야 될까요?
0: 일단은 혈뇨가 생긴 원인
1: 네.
0: 보통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 세균성 방광염인
1: 네.
0: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근데 보통 혈뇨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혈뇨가 한 번 있다라고 하고 없어졌다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되시는데
1: 네.
0: 가급적이면 혈뇨를 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빨리 해주시는 게 치료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1: 이걸 이제 놔뒀다가 나중엔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세균성 방광염으로 내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봐서 방광의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체크를 한 이후에 좀 그거를 판단을 해서 내가 오줌 배뇨 검사까지 좀 해야 돼 요 검사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를 천자를 해서
1: 네.
0: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 오줌 속에 뭐 단백질이 있는지 백혈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1: 네.
0: 체크를 하고 정말 세균성 방광염이 맞다라고 하면 알맞은 항생제를 찾아서
1: 네.
0: 처방을 하면 금방 좋아지는 질환이다.
1: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소변 안에 단백질이나 뭐 백혈구 이런 게 보이는 건 안 좋은 거죠?
0: 맞죠. 근데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방광편이 아니라 신장편에서 조금 더
1: 네.
0: 제가 자세히
1: 네.
0: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1: 네.
0: 하고요. 사실은 오줌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콩팥이 안 좋은 경우나 방광이 안 좋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1: 네.
0: 되실 것 같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0: 네네.
1: 사람은 여기 소변 받아오세요 하잖아요.
0: 네네.
1: 강아지나 그 고양이의 소변은 어떻게 채취해서 검사하나요?
0: 저희가 이제 아이가 오줌을 싸는 시기가

0: 네. 굉장히 좀 요를 배출한 시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오줌통이라고 하는 네. 그렇게 멸균이 되어 네, 있는 것들을 네. 드리기도 합니다.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받아오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호자면 못할 것 같거든요.
0: 쉽지가 않아서 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방광에 저희가 이제 천자를 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방광을 보고요. 그 네. 안쪽으로 저희가 주사기를 찔러 넣습니다.
1: 그러면은 마취를 하고 하는 건가요?
0: 아니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살짝 따끔하다. 네.
1: 주사 맞을 때처럼 따끔하다.
0: 따끔하다 네. 하는데 대부분 뭐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지방층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 할 정도는 아니고요. 네. 간혹 너무 예민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찌르는 부위에 좀 국소 마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천자 요천자 하는데 크게 뭐 그렇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1: 아니 저도 그랬는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소변 검사해야 된다는데 너무 겁이 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0: 예. 대부분은 요천자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병원 와서 아이가 오줌을 싸버리면 저희가 이제 요천자를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병원 내원해 주셔서라도 네. 아이가 갑자기 오줌을 싸지 못하게 아이를 좀 안고 있어달라라고 네. 부탁을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1: 네. 오늘은 우리 곽규만 원장님과 함께 반려동물의 방광질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던 소변 습관이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은 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0: 사실 방광 쪽 질환은 오줌을 참아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방광염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외 배뇨를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자주 실외 배뇨를 해서 오줌을 참지 않게 해주는 네. 게 사실 건강한 방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참지 않게. 네. 부지런해야 돼요. 보호자분들이 귀차니즘에 빠지면 안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몇 시간 벌써 됐으니까 나갔다 오자 이렇게.
0: 맞습니다.
1: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펫케어라이프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전주 우아중학교 김우현입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새벽이면 새내리 밝아올 것을 일러주는 새소리가 그저 듣기 좋습니다. 뿌영 뿌영 뾰로로 제제제제 묵직한 산비둘기 구구 소리 다르르르 딱따구리 소리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립니다. 배낭여 잠시 후 빌게요.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보름의 노래편 왕녀가 육부 여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어느 쪽이 더 결이 좋고 긴 배를 짜내는지 결혼한 대회에서 차은의 동생 도은의 차례에 배틀이 부서져 있는 걸 발견한 도은은 울면서 돌아오고 차은은 이 사건을 해결하려 들게 됩니다. 오늘은 보름의 노래편 187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판 부인은 굳은 얼굴로 차은과 도은 인곤을 맞았다. 체구가 작은 편인데 안색도 푸르러 이번 일로 근심이 깊은 것인지 원래도 다르지 않은지 걱정되는 모습이었다. 도은이 자은을 소개하자 경계하는 기색이 강했다. 오라버니라고? 상문사에 있고? 내 집엔 이미 사람이 많은데 그대의 도움까지 필요할지 모르겠어. 소판댁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열댁과는 다른 의미로 기묘한 집이었다. 모서리마다 어두운 곳 없이 밝혀두고 가인들이 방마다 꽉 차 있어 겉으로는 흥성해 보였으나 그 모든 것이 습격을 대비하려는 방책이라는 점에서 서슬퍼런 느낌이었다. 길삼대에 배틀이 부서졌으니 시끄러운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할 텐데 들보의 집까지 죽어버린 듯 조용한 것도 예사는 아니었다. 부인, 제 오라부인은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인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다른 부인께 아주 큰 버팀목이 되어드렸습니다. 오라비가 아니었다면 사람이 여러 죽어나갔을 일이었는데 부인께서 그 일에 대해 전혀 들은 것이 없지 않으신가요? 오라비만큼 은밀히 뒤탈 없이 해결할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울며 잠들었다가 조금 나은 마음으로 깨어난 도우는 소판 부인을 설득하려 애썼다. 장은은 동생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살짝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넘기기로 했다. 우선은 배틀이 있는 방을 그대로 잠가두기만 했는데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겠지. 머리가 아프구나. 소판 부인이 힘없이 이어 중얼거렸다. 유리왕 때부터 이어 내려온 기란 대회가 이리 부정을 타다니. 내 집이 망조가 들어 600년이 넘게 물려받은 중사를 그르쳤어. 왕과 왕비께서 맡기신 터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거늘. 한사코 불가하다 해야 했나 후회가 깊네. 어찌 고개를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내가 죽었으면 이 집이 불탔으면 하는 자가 한둘이 아닌데 이번에야말로 목을 내놓아야 할 모양이야.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라 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부족하고 부덕하여 다 망쳐버린 게 아닌가 싶구나. 더운 날씨에도 손이 찬지 양손을 번갈아 주무르며 부인이 수심에 잠겨갔다. 부인의 넋두리에 답할 말을 찾지 못해 다들 곤혹스러운 눈치였다. 자은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수령의 빠졌다 생각할 때야말로 자분이 손 닿는 곳을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뜻밖의 단단한 것이 잡힐 수도 있고요. 제게 그 역할을 맡겨주시지요. 제 동생의 차례에 배틀이 부서졌으니 부인은 명예에 피할 바는 아니어도 작은 명예나마 지키고 싶습니다. 자은이 말하는 모양을 쳐다보고 있던 부인이 망설이는 듯 했다.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은은 인곤을 밟기로 했다. 얼른 뒤에 서 있던 인곤을 감싸 앞으로 밀었다. 제가 백제 장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배틀 같은 건 백조각으로 부서졌다 해도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소판 부인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백제가 망하고도 백제의 장인이라는 말은 여전히 통했다. 그래, 할 수 있겠어? 인군이 힐끔 차은을 보더니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예전보다 살이 오른 덕선을 아침빛에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부인.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물건은 그대로 만들 수 있고 기회만 주시면 없었던 물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도 매우 재빠릅니다. 내가 더 잃을 게 뭐가 있겠는가? 설득된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말과 함께 소판 부인은 세 사람을 배틀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잠가둔 문을 사람이 둘 지키고 서 있었다. 부인의 지시로 문을 열자 부서진 배틀이 처참했다. 거듭 보아도 충격적인지 도움이 숨들이켜는 소리를 냈다. 인구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여섯 동강이 난 배틀을 이리저리 살폈다. 장은은 그 일을 인군에게 맡겨두고 배틀에서 눈길을 거두어 창으로 향했다. 벽이 대단히 두껍고 창이 작은 방이군요. 배틀을 부수는 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갔다. 창을 내다보자 맞은편이 부엌채라 일하는 여자들이 보였다. 몸통이 작은 사람이라면 창문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높이가 만만치 않고 부엌채 쪽으로 지나는 이가 많은 듯해 그리로 들어왔을 성 쉽지 않았다. 더위를 피하기 좋아 고른 방이었는데. 부인이 대답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부인이 이 방을 영영 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은은 부서진 조각을 맞춰보고 있는 인곤의 발을 슬쩍 밟았다. 얼른 부인을 안심시켜드리도록. 부인! 조각을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이대로 본토 깎을 수는 있겠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부분도 꽤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인가? 예, 제게 며칠만 주시지요. 대회에 시비가 없으려면 부서진 것과 똑같아야 하네. 그럼요.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게 똑같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인곤이 일어서며 자은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더 필요한가? 응? 가보게, 가보게. 바로 목재를 구하러 가고 싶은 뜻을 간파하고 보내주었다. 인구는 뛰쳐나가듯 자리를 떴다. 심심하지만 않으면 의욕이 넘치는 편이었다. 자은이 이번엔 도은에게 물었다. 천을 구할 수 있겠니? 내 눈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도은의 눈물 글썽이던 눈이 그 물음에 커졌다. 아, 시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좀 보자꾸나. 도은의 말에 소판 부인도 가셨던 일색이 조금 돌아왔다. 지금까지 짰던 천만 구할 수 있어도 다행한 일이었다. 두 여자는 얼른 바닥에 앉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공을 들이면 거의 티도 나지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늦어지게 하겠지만요. 어쩌면 이 일을 비밀로 해둘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보내 새벽에 여기 있던 이들의 입을 막아야겠다. 유약한 성격의 소판 부인이지만 그 정도 입막음을 해낼 위세는 있었다. 아무도 소판 부인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었다. 배틀을 아는 자가 배틀을 부쉈습니다. 자은은 결론 내렸다. 천을 수습할 수 있게 실을 길게 남겨두고 배틀만 부쉈지요. 그마저도 고칠 수 있게 부쉈지요. 이를 돌이킬 수 없게 하려면 천을 세로로 최대한 들쭉날쭉하게 찢었을 것입니다. 가운데를 쭉 그은 다음 잡아당기면 끝이었을 거예요. 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춤거림을 어찌 헤아려야 할까요? 자은의 말에 도은도 소판 부인도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다. 어찌 보면 사려 깊다고까지 할 수 있을 부드러운 파괴였습니다. 목적은 아마도 하나, 이 편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뿐이었을 겁니다. 원한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하기도요. 입 밖에 꺼내어 말하진 않았지만 베틀리프 순이는 소판 부인의 성품과 노인 상황도 고려했을 터였다. 이 정도 일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판 부인이 얌전히 덮을 것이다. 길삼대 전체가 흔들릴 리는 없다. 위험하지만 그럴듯한 계산을 하고 저지른 게 아닐지 의심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편의 여자들이 아니라 저편의 여자들입니다. 두 여자가 자은을 보았다가 다시 서로를 보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것을 이제 알아내겠습니다. 소판댁을 나섰는데 여전히 바구니에 남아있는 포도들이 천천히 무르고 있었다. 자은이 도은에게 그것을 챙겨두게 했다. 사람을 보내 은밀히 사나리를 불러내었다. 이래서야 미래 같지 않은가. 편치 않아 일부러 도은과 더 어린 동생 경은과 서은까지 데리고 나갔다. 그 둘은 자은을 한없이 어렵게 여기는데도 동석시켰다. 흔한 계곡놀이를 가장한 셈이었다. 물가에 큰 돌 위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사나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번엔 사나 앞에 자은이 엎드렸다. 저편의 안쪽을 알아두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나가 수국처럼 환하게 웃었다.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은 경망스러운 짓이나 사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기 어려웠다. 이리 빨리 제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 기쁠 뿐입니다. 며칠의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아무리 트인 곳에서 배워도 곤란하시군요. 자은은 미안해졌다. 아니, 자은공 때문이 아니라 도은낭과 제가 다른 편에 속하니까 지켜보는 눈들이 매서울 거예요. 길삼대에는 모두 예민해지는 시기니까요. 육부 여자들 중에 이 경쟁의 진심이 아니니는 드물지요. 배틀을 부술 정도일 줄은 몰랐지만요. 그러니 알아낼 것을 알아낸 후에 대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서진 배틀 정도야 사나가 겪은 일에 비하면 자잘한 일일 것이었다. 도철 부인은 어떤 분인가요? 도은이 궁금한지 사나에게 물었다. 사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야 할 때 급히 말하지 않는 것이 사나다웠다. 목소리를 다르게 쓰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지 듣고 있던 이들이 사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많은 직공들을 매일매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쓰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목이 아니라 온몸으로 목소리를 내시는데 그걸 또 아주 편하게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하세요. 대단히 크게 말하지 않아도 부인의 목소리는 흩어지지 않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울림이 있으면서 명확해서 아무도 도철 부인의 지시를 놓치지 않아요. 게다가 듣기 좋은 즐거운 목소리고요. 도철 부인이 걸어오면 모두의 소인이 빨라지죠.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 비어있는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공을 정확히 짚어 칭찬해 주시고 상도 후하셔요. 거기까지 듣고 있던 자은은 궁금한 것이 생겼다. 그럼 혼을 내실 때는요? 아, 혼을 내실 때도 즉시하시죠. 그런데 마음 다치게 혼내시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잘못한 것을 길게 기억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바쁜 여자들이 대체로 그렇잖아요. 기억할 것만 기억하죠. 만나지 못한 도철 부인이 그려지는 듯 했다. 엄마, 그런 부인이 이끄는 편이라면 굳이 그릇된 수를 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기가 죽은 듯한 도은이 중얼거렸다. 사나가 위로하듯 도은의 손을 잡아주었다. 사나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이것은 사건과는 관계없는 질문이었다. 사나가 웃었다. 저는 손이느려서 소매 밖으로 길고 가는 손가락들이 나왔다. 음식이나 날라보내고 부채 붙여줄 사람들이나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모인 곳에 빈번히 드나들었으니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이 걱정되어 물은 건 아니지만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덥고 무료하여 마음이 자꾸 지난 날로 미끄러져 갔는데 할 일이 생겨 좋네요. 사나가 그렇게 말해주어 자은은 부탁하는 마음이 다소간 가벼웠다. 그날 밤 인곤이 자은의 방문을 두드리더니 흙가루를 부을풀 남기며 쇠기 모양 진흙덩어리를 몇 개 내려놓았다. 바닥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배틀을 부순 도끼의 모양일세. 아, 고치는 김에 부서진 부분에서 떼어낸 것인가? 그리 큰 도끼는 아니었나 보군. 자은은 작은 도끼라면 허리에 끈으로 묶어 하의 속에 숨겨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손에 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고 잘 벼려진 물건이었을 거야. 인곤이 도끼날이 얼마나 세워져 있었을지 보여주며 말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배틀을 부수려 했다면 나를 두드려 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서랍을 집집마다 찾아가 최근에 도끼날을 손보았느냐고 물을 수도 없지 않은가. 자은은 인군이 알아낸 것에 비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고 여겼다. 그러자 인군이 뒤에 숨겨놨던 무언가를 자은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손톱보다도 작은 조각이었다. 손으로 집어들려고 하자 인군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부서진 날인가? 깊이 박혀 있었어. 도끼란 것은 귀한 물건으로 이 정도 이가 나갔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날이 나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도끼를 찾으면 배틀을 부순 자를 찾을 수 있겠지? 도철 부인은 칭찬을 정확히 해서 직공들의 사기를 높여준다고 했다. 자은은 흉내를 내어볼까 했다. 자네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군. 자네의 눈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자네의 손이 내가 빚지 못하는 것을 빚을 수 있어 든든하게 여기고 있네. 서라버리든 어디든 자네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편히 곁에 있어주면 좋겠네. 그런데 인구는 자은의 칭찬에 반기지 않고 뜨악해졌다.
1: 어울리지 않아. 전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설자은이 대면대면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네. 잘 보거나 맵살처럼 습기가 없는 게 좋아.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말게.

라게 만들었다. 아예 손을 놀게 했다면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베틀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그럼에도 입막음을 당한 여자들은 자꾸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생각에 빠진다고 도은이 걱정했다. 질 것이 분명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야. 1년 내내 기다려온 즐거움인데 누가 더러운 물을 끼얹은 모양새잖아. 부정한 마음을 품고 짠 저쪽의 배가 강물처럼 아름답게 나온다면 배짜기 자체를 싫어하게 될 것만 같고 말이야. 그것만큼은 백제인 장인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네. 오늘도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같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내일 화요일 저녁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신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다민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